0: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100일도 넘었어요. 근데 100일 선물로 이거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바람이고요.
1: And also shout out to Jay Park Tiffany님. You saved my life. If you're watching this, 진짜 사랑해요. And happy birthday too. Shout out to my parents. Shout out to Hunter. If you're watching this, I love you. 자, 감사합니다.
0: 谢谢.
2: 来，我们再一次掌声送给年度新锐海外团体乐颂。

0: 사람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내 거,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 한번 보여줄까요?
1: Let's kill this love. 그냥 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포, 아예 대포를

0: 눈만 마주치면
1: 바로 그쵸? 걱정할 신경 쓰지
2: 말 듣지 안 해도
1: 다음 픽 보세요.
3: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
4: 제가 먼저 하고 싶다 그랬어요.
3: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

0: 먼지를 제시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1: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
0: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2: 저희 이번 스킬즈타운 뮤직비디오
3: 받아라구!
4: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
5: 사실 경쟁이야.
2: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

0: 표현을 하는데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 사랑 다 내 거,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1: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 한번 보여줄까요?
2: Let's kill this love. 그냥 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포, 아예 대포를

0: 만 맞으면
1: 그쵸?
2: 걱정할 수 있겠지.
1: 말 듣지 않아도
2: 다음 테이크 보세요.
1: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
3: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1: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

0: 전체실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고 있는데
1: 진짜 멋있게 나왔어.
2: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일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
0: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3: 저희 이번 킬드스타운 뮤직비디오
4: 봐달라고.
5: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
6: 사실 경쟁이야.
3: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어요.